0: 한인 신랑의 예!
1: 오늘의 맨, 데프스, 파이시선이 보스.
2: 우와,
1: 이 바인 데프스. 이 바인 데프스. Mit der Derbsenstadt und dem Derbsensong für diese Derbsenstadt, für diese Derbsenstraße, Reeperbahn.
2: Reeperbahn, lass jucken, ja.
1: Setzen, ne? Für einen Takt. Eins, zwei, drei.